피가로 숨고 헤이 피가로 엄마 숨고와 피가로과 피가로라 피가로과 피가로라 피가로 수 피가로 주 피가로 수 피가로 주 로또로디스마 숨고미 소리네 손을 잡고 내놔치다 내놔치다 내놔치다 내놔치다 내놔치다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ima, fortunatiss